0: 맛도 어? 자자자자자
1: 아니야
2: 어휴 내 녀물이야
1: 와 回来啦
2: 回来啦
1: 哎呦，你看谁回来了？谁回来了？
3: 哎呀，回来了！不敢上，太久了。
1: 我的四轮，你能？你说你还是撵上吗？哎呦，
3: 这
1: 回来了！
3: 哎，不赶紧剃头了？
1: 哟，你咋了呀？咋了？咋了？